그러니까 제사 됐다 하나 그 내때래인데 뜻이 안 됐던 나가 그랬는데 가마시고자 가마시들 제사 제가 다 그시나 해기다 다이티 제사 제가 기사 제가 좀 삼일 그냥 CBC North Radio 1 게라 대초된 어버들 내렸다 다이티 제사 제가 다 시간 뒤에 해본 뒤에다 그네시디오 제가 하나 자 타고 내리고 탄데라 좀 삼일 그냥 엘너 브랜드 사 타고 자 Language Bureau 칼라 얘기 그랬고 해 그냥 달라온데요. 시커지고라네 해건데요. 그래서 타니서 되는 그 당시 내 태타고 뒤마 건지나 자 크리시야. 그래서 타서 되고 제가 하나 자 타고는 되고 단내라 배제 키우는 데 있었네. 이 Charlie Talley라 두 시간도 제생게 당디고 안다 건디고라네 해건데요. 그래서 타서 제 대시가 대초는 사투지에 크리다 건디시가 자 크리시야. Tala Kennedy, the Tala Rita Chirelli, just getting started. She goes, you know, it's not a Kennedy.

0: 그. 에지 카운티에서 대남이 랭귀지 배우고 오늘 통지 이런 행태 큐버스나 이제 대남 리전스 카운티에서 반 아버스 카운티 나제 있는데 키 랭귀지 배울 때는 그 해결인데 저타서 티에 나기 티를 넘기네.
1: 라이키 카우다 초라고 타자 티레 헬리 노데 페카 오케니 데카 데네 네이션 고아 아트이 인 레칸디 호키 카다 추다 아트 인 레이케 데네 네이션 자 에게 디 카데 데나 스포아 사타키 에게 데이 인 레 나히키 카다 추다 고타 시티 인 레
0: language people are calling the killer kandago to the landia then kundia kandi hulian de changara talandi a kusa get on get then kundia then kira talandi ya sikandi wala tanada
1: la is language bureau la kanesu agat ensa then sha take it and digani de is ka nesu agat ensa kam de ho kisa resa is samba with anisia official language is gate de la samba with anisia is gadesa egala quinta is make a queen de tranhanite ki la hekerin selandida akucha
0: Must in heaven and the Eleanor.
1: Laka, must
0: it was how many kills and died to Eleanor Brand, Nahaguin Day.